0: 쉬워 그러니 실천으로 덤페
1: Tell it I saw the nigga 말했지 I'ma be a legend you just watch and say 히터들은 여전히 말 맘한테 괜찮아 이제 팬들이 나에게 태있지 힘이 되는 응원 너가 고맙게 1분 2초 빨리 지금 너한테 너를 위한 음악 스튜디오 late night 오늘 밤에 don't now take it to myself
2: Who am I?
3: No I know
1: Take it to myself Yeah yeah I don't know just got me Take it to myself
3: Yeah
1: Think it to my
3: Who am I?